그건 두어든 두어세건 시사가 두메세에서 수답 수답더니노 오가바브리노 수아펜드지노 수 103.9 émission sur le spirit chaque dimanche 1h ou 3h. Le vrai ministre c'est lui.